0: 월도, 나는 내가 인가?
1: 시자네, 나오 모르게 온다.
0: 온사, 비싼에 나왕 닦고.
1: 오,
0: 아 이만세야.
1: 또 왔음 민트리오.
0: 아니 아는 매트로 스카 민트리오.
1: 기소고 막 그리 보스 데인도 서방 소스 민트리오.
0: 마오바, 아는 만.
1: 꽝아. 네 말씀 빠졌던 세 양 아마한 사 민트리오. 뭔가, 아쿠 나라가 양이 빠졌지.
0: 라우스 나라 사바이 내라 니 딘도. 아코니 마토스 민트리오.
1: 마코 사바카스 민트리오.